이렇듯이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 담아라 뜻밖의 사토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. 도련님이 부친 딸을 안이갈 수 없어 할 일 없이 춘향집으로 이별차 나가시는디 점잖으신 도련님이 대로 편으로 나가면서

갈까? 하사라이 울어볼까? 차를 다려가자 하니 부모님이 꾸중이와 차를 두고 가자 하니 그 마음 그 처사에 응당 자격을 할 것이니 사세가 난처로구나 길 걷는 줄을

봉선 하계상에 봉선 하에 물을 주다 돌련지 물 얼른 보고 깜짝 반겨 일어서며 돌련님 이제 오십니까 전에는 오실라면 담 밑에 예리성과 문에 들

일하고 밤참을 장만하다. 부려님을 얼른 보고 성격치고 나오면서 허허 우리 사이오시네. 남도 사이바 일이 어여쁜가. 밤마다 그것만은 낮에 못 보아 하니 요새 아짜제가 형제분만 되면 대리사위 내가 꼭 정하지. 한 분대

잡고 개 안거라. 개 안거라. 네가 미리 소학을 지르는 일로 내가 미쳐 버릇을 묻어 였다. 소모르는 말을 말아 속모르면 말 말라니 그 속이 잠속이요 꿈속이요.